0: 지옥은 어버님까지 가야지.
1: 여기 빠져는데 지금 무슨 무슨 사람 무슨 하루 잡아. 그렇게 아무 데서 봐. 이런 자기 아무 것 이런 자기.
2: 빨리 아까 뭐 이런 일까지.
3: 지금 거기 나서. 네. 가이드. 네. 좀.